마티 우 대 마티 에러자 마들 번데 마티 거티담으로 등록을 떼이자는 몰라이 아하 거티담으로 떠라 아미성거 떡거 해자 차이나 거슬로 뿌레이 딘사라